0: 누구?
1: 야, 어?
2: 공주, 절대 안 잊어버릴 놈이네.
3: 母亲离世后，孙女找上素未谋面的阿妈。
4: 할머니가 먹는 저게 반을 반값을 산다.
5: 맛있네.
4: 저 고물이 또 맛깔네.
6: 고물에 기름칠 들어갑니다.
7: 갈수록 할머니가 몸을 잘못했다 이란데.
8: 여기까지 검사한 후에 당분간 입원해 있어야 한다.
9: 지랄 같은 세상이 또 내 편이 아닌 것 같아.
3: 相处的每一刻都在让彼此更靠近.
10: 할머니 가정이 되어서 고맙습니다.
2: 내 손녀 공주랑 내랑 이제 절대 안 헤어질 기다.
3: 大爱影展，阿妈的小公主。